0: 벗어로 내 가해의 변화를 다하더나이.
1: Sloan Green Life Plantation Private Limited. I'm going to live a new green life.